그러더라고요. 약간 비바 나왔던 우블루미리 암곰냉이 따는 앞다 단미기 뜨고루가 앞을 암구크루 양두군 나간장이 그 따는 앞다 이라크 아타만나 이라크 이라크 이쪽 강아지를 가면 이라크 그 이삭 좀만 하려고 원 빌드왕이 빌드왕이 좀만 하려고 갔다 뜨면 이라크 그 이슬을 한 거야 다우 바꾸는 걸 빨라고 저기 이걸 하고 저기 운명인다 반장 좀 못하고 아 대구 와서 이걸 넣었어 기타 엄마 죽을 게 단나 이 까이지오미미구마 은까끈는나 잘마 이까이지오미미구마 단나 누가 기상을 누가 단나 우체 저기 낙지를 갔다 오거나 또 우방아 일립기니 배 갔다 오블루 아부미 배 갔다 오블루 저희가 기울락 밤이 우체 드리어 양들감이 악속도 하는 마 삶의 그락도 또 수기하려 작시고 우방 제 있다 기약 자식도 비야야 가마 단이 뒤와서 오는 오감 단이고 고리약이 낫는 게 사뜻마이 고리약 누구 사뜻고리마이 오락 누구 단이 오카이 듣자스니 사뜻고리오리가 좋아하고 쓰고 기약 딱도 알고 가마 아까워서 미끼 영어로 올라가면 대표님은 우스 미끼 끈적 쪽으로 올라가면 저희가 날라가면 거기가 난리야 내 시라이 나무 공에 시리 구로 유마 저희가 날라가면 이사가 막 입두 간혹 토글상의 생활이 나누적 다리 의미야 그 도시기 알도 안 왔고 지혜가 갔다 막히면 안 죽을려고 등벌이 반항 입부하는 안하고 안 죽을려고 안하고 죽을려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와 전화하고 봐 아우 이 죽도 죄인 안 죽을려고 도대 묘인 거 맞고 똑같다 막 좋다 하면 네 와서 뭐 가우디 없으니 아나우린 일루오 독일루오 독도 있나야 암마 독순이가 아유 그렇군 그 다음은 잘못했냐 저희가 가면에 들어가시야네 가면 약간 늦게 하시면 됐냐 왔다 기사님 우방은 핑계 잡니 저의 낙지 잡아라 우방은 핑계 질라야 합니 닭과 같은 물도 뭐 비정입니다 닮아 닮아 수일한 하이마 되고 막해 뿜마다 닦고 일학고 일하고 뿜마다 이렇게 묵석도는 우리가 기막 땅을 벗으면 그 속을 깔 왔으면 기막 땅을 벗으면 기시하니 우리가 아울렛 피트 있나 없으면